0: 대본에 니세 괴쇼 세바소 주제 문로마당 딱히 메고 쇼카게 도현 전혀 공부지대대 태양구 나서 자가 제괴동 뇌취에 드드세바당 쇼예 참제제 제셈도 레시도 괴셈 진퇴지 녀휴 첨부 희란조아데 종교의 최초지 세토르는 나오는지 자연 삼주지 탐총당 도휴 지대지 된치 드베 차세지 레자 공능에바당 中国美丽千宗鸡的这批美丽科技盲措嘴地图娘娘当下场这批本地接信公立参与就来得来将当位及中央及美丽科技来接巴当盲措了内置新批吞着接多修拉布切当跟着苦涩公立参与罗布的内置内置这个将当位及中央插当当插到缺批他就缺巴当人高当位的四个给 年初年，广东当容易增值些的，内在保密盲措及厕所小工头等内在来行为，全国处的动工都先不满足。各界拉索下注的人，盲组人员各加进了自己，并且推报当参与内部列点考两个了规定动力。内在保密盲组公开马下工，充满点将的主席点评，恐怕三百步突破些远。没忙到厕所工作过久，他就去，加起当然来这边，帮俺厕所的居民留学先不当。 今朝毛给捐他爸当，抓起年多半的白毛，现在某某年多吧。明在入学入高手级，有没同窗当兼职级不？可别把些吧。中央及美丽科技来接班当盲撮当，监控某某级下划重点当，平常大学学的，团结都在基督镇内，对此各家怎样最能识别厕所数学级莫他当，这里当推行你把这边过年，妈妈小学识别莫他。 人族内地党、甘肃那边盲撮管制跟马达街了，加个龙白，许多来的靠监控局加强的通联。三队查到入学来得及，没被队员把谁。两年学堂开播时呢，一年就能拦住多把党。如今呢，下学拦住呢，一年多休息多。明个白昼的呢，将有当年的一在七年，许多人路提拉进，远距视频某些带的动画党，小用呢。
1: 효자빈가지뒤가서래유배준비대소지랭게가체당지체체와유다링가대생가다자체동연래제배용고개세제니도라보제당배쇼바겐제제니도람니제니도제다배효제동대용고개세당라소샤주이시린공부지도제위도효첨보당유래대교다비제토위폐제라군대동위상류투모갱엔지당샤쇼잉유란조와샤주카자귀둘라토유 俺最先下手机，已经并跟昨天感谢的工地党、党中央给他局局的感谢老大团长内的协调，团结也团结到全网，先到工地动画党，某种元素党联动好多些吧，让就内层工资党，对各地周边女巴的就参加为投入动画，党组上了决心联名和去年九八届新年，协作中路提拉姐姐被中三八下药考，给了三八起了来就军签名吧。 군대동규 조보남바 공도세바 되는 배종 일에 처방 공개 재단 비상이 로주당 문모제 최강 대비 부용계 주내시 집이 고인

0: 생기 좁나 봐 건강성 다다 지지 생고 접비 레진디네 배종룡진이 지리 공 캠게 룡진자 나당 이주비 휴람 시비레 치제 데링카 레진나 딘지 휴비 군제네 나윤레 대바 왕디라인 왕디라네 배종호가 종체 나가 제종 퇴바 종치 종무히히 다다 푸마 윤진 잠더 잔린딘 사바치 토휴자 정칸 희니숑 시인여 정칸 디밍라 阿东家没定决操纵准看谁话当，空军队里落着签证签证人行，下了你东决定了，老天袭击，朋友的落地签证准看军军行，你想先过错吧谁？王队家下家三队西北广坝当部队营，签证准看军军队里边的，人民大地，阿东家没定决操纵准看白的，排挤信源，王队呢，那个在中退把中去，老天老妈当部队营了。 下家三队新建党部执行将一把事，同埋的青藏准看年轻些个，工人使用给老天老天老米下家三队家罗小忙个，过了彻底断绝些的。明年刚刚忙大吉，三路线的青藏准看的电缆案年轻些特把相约了，老年送机王队吉老口前辈，同米青藏准看的一家铁路动的，推把中最我小头看的，让你将跟上浪的。 我是阿东家没断绝准康，下一个公司协助你。有我是有个下雨那个，先过初一把谁？对的，北京龙城人城里空，看给龙城家，阿东你举笔去那么西边来才能。老个中间那个最终，推把中最南苑来的吧？王队家下家三队国家，单局过学进。
1: 杨大伯是段来自台湾族广东拉特县的，小草人路定着渐渐，北京上班族中和他写过。

0: 오늘 공감사.
1: 어, 감사.
0: 맞아 유린다.
1: 맞아 유린.
0: 너한테 자샤사드 나한테 쇼라.
1: 어.
0: 그래서 단대디 말레고 듄레고 기타 종식 선조 가서 말로다.
1: 어, 어, 다가리.
0: 디 단다 이제 지난 게 뭐 좀 대한도 이제 또 죽고 너 집에 나 저 총전된 게 장난 아니죠.
1: 와, 와 이나.
0: 그래서 디 걘 근데 이제 지난 게 괜찮네.
1: 어, 다 된데 신나. 대디 랭고야디. 아니 너무 춥든 러브다르 친방하라. 다디네 러브다르 친제니 그 초용제니 그도 자샤사 되기 어 너무 되게 안지.

0: 나네 다 갸즈응원에 어 초제 토슈기 참이기 세우지기 와 되기디 나동 겸이 된주시디 초제의 시제는 그래디 저가 미스타디 다디 타고에 경제 간세 멍부지기 되는 담이 나동 겸이 된주 떠디고 다 미 초제 토슈디 바제다 다 멍부지 용이 되지 아 내디지 공지 예능한 그저지로나 이 소부 아르팅이나 메로 자와 도제 멍부지
1: 나가 요거
0: 더 개나 요거데서 그 얌제 쳔부셔 중지 근데 답배셔셔는 아주 몸이 아주 낭세해 봐지 미삼아부셔 부지려면 아주야미 전투여서지 기방은 엄마디기 기부를 믹스 트리트먼트에서 딱 화소 마보데 이게 하 용도 더 된데스 지기
1: 어더
0: 도제 민디 대교가
1: 제제 다단다 지나기디 녀띵 제질로 조지 조도
0: 와 봐라
1: 디나로라 다 이거 내리신 저나로 지 에 유거 코란스 지 용조저로 봐
0: 몰라 디
1: 저로 디 가르신다데
0: 딱 혼자 멍부지기 로디는 다니엘 요거 동자 멍부거미 내리 제정 다 멍부지기 코 디스이다 차장 고래기 건조기 슈네르 디지우발 다 백고로 다 롱바디니고 남다 다 바르다다 메소 니쉐스로 난 러브기스데 다 닐레 러브잠 다 고 소바디다 가니 다 레미오다 다 셈바고로 기블루 메자도스 아 혼다 셈바 롱바 셈바 고래 다 조난스로 테르마도디 원니네 배티기스 특징이 고 초통규여 봐 긍지 통규여 봐 자당 통규여 봐 쉽죠 다 약하다 되게 지금 가셔지도 되는 고 Nimachikzule duzi suru mene te kwa chukkur di yuanshung di lue maadung suru zhe an nima duyun zu kia su o dindu duyun nye du o dhwa chodramu lu barra kyebzin o dhuzi shi maam kwanzo mi di sikita ta mi nangsa kuye ba lu di chi ki sikita mi kore jik chua chenzu chepu che mi su tuku che ta kwa pegya kwa shi
1: o di
0: o busu toshi jikza ta chu tenpa de kwa ta mi jing ne ki sui lung ma deng bai ganyi di de lai miyao ta yin hai kwa di ji ki si ta kwa jil di lep to sen gang di kwa rung min cha kwa rung gibu min cha shan chu ki si ta mang bu ji ta ta di ne pa lo jen ta ni le dekyo di me zi kwa rung jie mi tu so kwa kwa mo sen gang ni ku ma ta rin sui lung ma deng jiwa di de ri ji
1: an tu tanda ngan zi zhung gang na le ra chengi an zi tuwa chung zi ki ma zo ra min chu
0: o o yin la cha sa ओ जगाना लेजी मिन्दे गाछु छ
1: अ
0: तदी कोन्सो तिन्जे इला जोदी नंगे आमा त नंगे आमा कोन्सो मिको शोले युंबसो रस त शोबेरिन चांग दति जेनेकी मि ड्रोंगिन ने छ जगान छ बोसी मि दोगु कि मेबा निन्जे जेजान को शोले युंबसो रो जेजे मिन्दंगा छ तदी कोन्सो मोने शजने याबो शबो दोसी चिने सोसो मि शोले कि दिगी त मि जुगु लोप चिन बाया
1: 미
0: 어 고민님은 인간대야 또 쉬우시제 제자제방 들은 아동 좋게 주제가 봐 단다다 아마 콘솔에 지기 심바되는 타고 쇼백이 조절해주니 쇼레스로서다 니동게하게 제제 더 와서서 양제지죠
1: 다다 코나서 섬레 나로레 지 가서다 된데 쇼심 뭐 유지리
0: 어 다다 약부 쉬도 저 코치네 거 쇼레 봐
1: 다다
0: 그거 배 미 또배 결제제 관계하는
1: 좀 조금 매 봐
0: 사실 민난 가도 되는 젠다 봐 되고 남준이 있는 미 코디 기대 봐 다가스 되네 되지고 게랑 봐 근데 이거 뒤 간 봐 레드 제네 야미 진내기 소소기 용보예요 봐 간제를 다 소소미 레종이에요 야고 싶도 있다 근데 얘는 오늘 샤니레시 그래기 포기기 갑샤다 년고 된수 차선 거다 담이 주버 저리 진제지 제보 잡아 최선 콘소 등은 전에 발로 고사 토버지 추디야 대대 보면 방아 그거다 차선 회사게요
1: 아
0: 어 회사게 나지 정도 개방하나 다 정리기 그래 지금 먼저 전해요 어디를 회사고 회사니 주 독세제 차선 제 소개요 최선 콘소를 내가 런디 거기 그래 직접 발로 집대계에서로든데 직득 차차에서로든 차니기 직진샤는 포기되든 주기지에 신아준에서 고진내기 사토버제 추디답되시
1: 어
0: 왔는데 시에서 고답되시 시교고서 내가지기
2: 로딘 주민아 된신시 단진 야부시티

0: Tommy Chem San Jun Kang Jun Jun Dini Dati Nga Tung Jami Dun Jiu Dion Zeng Jun Kang Tang Dini Zam Ling Yang Zi So Dun Kang Ye Su Da Che Kung Si Ji Le Gu Nye Xiong Che Kung Jia Jie Qi Xin Bi Lam De Le Gu Nye Xiong Che Kung Jia Jie Qi Xin Bi Lam Bu Dini Nam Dang Gong Ren Qin Bi Xiu Qi Jia Xiu Xie Ba Li Xiong Yin Dewi Rang Ni Jia Ga Xin Bi Zun Xie Ba Li To Bi Zhen Zhi Yang Lui Yin Wang Du Ji Zhong Cui Wo Xiao Tong Kang Gin Zang Lang Ba Ni Zong Lo Da Zhong Cui Yuan Ling Kang La Go Da Che Jiu Nga Zhi Di Zhong Cui Tien Meng Ban Jiu Pie Ji Dong Ru Xie Ba Ma Si Zhong Cui Zhong Ma Ka Ji Zhen Kang Ge Li Ma Du Di Jing Ni Li Yu Tu Ba Xiong Yue La Ni Ni Xiao Li Yong Ba Jiang Sa Tu Ba Xiong Di Qiam Zang Ge Ko Bo Yang Du Xin Yue Ba Shi Wang Du Ji Yo Go Xia Yu Li Ri Ji Rang Ni Jia Pa Sa Pa Yue Jia Ra Qiu Long Sum Jia Zi Du Gun Yoko waya mglan to cheta ba suye la. Dewi kongka payuja rang xiong zi yung, rang nila xa ya sa duja tunjin junba gajin cun xie to. Zamli yang zi ma chui rin ni da ma nyang kong pa dong di. Gang li jia song xio to ba xie di. Ma diwi ma wii pa ma yung cui ta ko jia zi yung dang. Lo ju rin ni la ju lian to ba xie di. Dun ba zha po xie yin ya ba shi. Singa nama cho. Dindi bue yung long chi nying chin li gong kam ki long chin jia. nga da ngi ju bi xu lam xie bi le jin nang lo ga zhong qi na ge zai zong tui ba zhong qi na yun le de ba wang du jie xia ya sa de guo jie dan ju guo xu jin bi qi ji men tu de xin nang ye ba xue
1: da da wang de la jin nang zhe zhe nang zu tu ba zhong zu ge de lo jin lo ma tang bu ge zhe zhe song de wa ye bian ma zhe de cha cha sa du jin ge tang bu wa
2: wa ba na
1: di yin du yang ji ke na mi ge ge san lu na lo le ji ke de so de da ji so so ge nyong zhe ne de ba so so da tatin to pa be gendes ne ma jo de yang kan de de chi na so so lam sam lu na ba
2: da ni de de chi jong la ngang ng re ngone cha cha su na da da dang tho ma lo da chin je yong du ga ma sen da kwa so xian ba de so so mi xiong xiao be le ga da ji xu xiao le ga chi mang che zhong ge ba de ne zhong si le lo yong es ma jong a ma shi da de de yong du dang tho ma la da ga ni da ma so xu che xiao chen yu ye le da ma yong du a zi le la ru xi mo ka de ba chi 대제 마요 직대와 주의배기 장자 된서 제 담이 미카니 가야 세방함이 다 개개 초고로 맵스 이들 십시기 담이 된당 되고 된 라브라 지면 지기 난 됨이 도시다 나 맨나서 그림이 간이서로 쳐지다 다 이는 그래 고 도매 가면서 고래기 뒤 고래 섬뒤스네 뭐 좀 고래기 뒤버리다 간 중스다 담이 연중 야부 된저 지미 고름에 보고 많이 내비 찾자 고래 난셔업다 담이 다 딜미 등아주 뒤 직 고래기 요거도 사야지 소마도 넘이 주미 괜히 있게 사야지 서로 좀 심하게 용만다 와 드네진 거리 섬디디 고르장젠다 미간세네 메세네 섬제네 뱃고르 거리기 제고요 되는 샤다다 제젠다 주주르된 네 미드도 고 롱베나나 조바제 대바 김정조간 서로니 경치조제 대주제다 민망부지기다다디 약보셔지바스 차상그래야 미 삼로 군도 진진 디지기다다 라브체 무테네 아나가나 베트 슝셔벌 우주겸 도야미도 혼당 안은 심이 소용내면 소소 레가 가에 제에 도시기다 어디 자는다 딩레 진네 딩에기 삼로드 근에 주사다 얘기미 파마다 된줄로네 중교발 아니 파마다 된줄 딱바 스바다 미 카이바 라브르샤마 튀어제 인지 민지 슝셔버 제야라 땅매 봐스 코디미 링네 장을 땅 봐스 그 링네도 겨울 야부지 장 그걸 용네 차차장 봐스 그 배주 그걸 땅땅 봐 하나 간 뒤는 상가 집전 뒤 뒤에 매블스 와 도전 다 능미 밤에 갑교래 민나제 디제 대나미 미주르 얼마미 게게스들 나동 거에서 되게 매번가 와 도제제 민능미 인지 민지 도제 야부셔줘 봐스 제 내가 소용 Demi jasa satu je, tu tandang orang jasa ni ngara, jinim mitra kan tu, ni ni misa kan tu tenzo ya miso tu yang la tu, tu demi tanda tu kan talu ni je ni dia tu bangam, yang jor mi tayyib kita ni, kongsi ni tu je bangam, yang la, ho zong la tu je je, je zan demi ko lega kan ni je je tu, tu je lega je bi mesi, an susu mi lobjin tu ingu ini bi kain ni, lesu ya, an dong tu kena. 와 도제제데 다다나 콘주 파마 몽부시기다 조고든줄에 다나가나 도 베 슝셔베 과 마중네 데즈괴미도 코초 로용네미 낭다메 년드제네 야브도시 와디 그래다 센낭 그래 가서 봐
1: 저거 봐
2: 너 그래 저 때부터 민그래기 센낭네 네다 미소세기 제벨레가 좀제스로 도착하네. 갑잡도. 심마바 딘데지기다. 담이 망부지기 당타말레도 기게 하고 해면. 미자샤사도 진짜 딩원의 수구제 매방에 제매는 거 녀그도 사베시지. 곧 라르시면 되지 마 형제 미 장다 제는 미디게지네. 미 미네 가야베다니. 내데 미 파마데 대한 데서 삼는 건도 사부제. 건도 사부죠. 와제전데 가고제도 결어도 지제 그래 균균지 균균. 다 균균 단도 정도 인준에 동지 야부 지고 때 그림이 가서나 뭐 진진 그림 자자사도 세대 제소 때문에 망조래미 그림 뒤리쇼르 땅미 고자르 사이요 없지 종수 집에 냠되던 저의 배게다 소소정이 예미를 미세용을 때내가 야부 제스 또 로딩은 지방함이 고자하고 없다 제장 나른 게 왔네 제제다 디야부를 쉬죠
1: 나스 나스 다시 타는 건 두와 종주게다 예용이 유고르게 근데 소리다지
2: 혼나
1: 람디네르와
2: 나오라면
1: 제조고 조조 가르셔레
2: 진의 포모 염주지 포모 염주 그냥 링젠 숨이열 링젠 체니의 충어지 어 다든지 된조다 고용가 샤버다 된조 그냥 되버 야미 로큐데젠 주방알 다르겐 와다티 모자르 쉽지제제젠 야미 미쳤던 고래기들 가본 가보제 다 요거 되면서 온 때마다가 용제 진 그건 유엽지 니네기 단니네 넘시 야그도로 꾸르컨리디 컷도 통합달라 다디 통도 민망 부지고 진네기 쇼게기 니세이네비 공단니세디 딱근 리퍼베가도디 바르게드 가부다 쉽지기다 다디 메제기 다 딩선 과게비엄마바 다 밤엄제 쇼베얀디 시니빙트란세얀 캬룸지 오라 캬룸 다 차분 비미스기 닝제부터 제부죠. 얘는 주로 주든데 봐라. 콜레지네 디네기 고겹서. 어 된조제 디심바기다 가마스나 나가제도 로제기 고기다디 기틱서 내도다. 고 삼서로 사삼서로. 제정어 디응기 연중 등 자도도 고모 샤스나 고카르마디. 아 하찬기 저도 저 좋으나.
1: 따다리다. 어. 왜지 따던데 공진한 숨숨. 남다 타 예수기 된데지. 사제지 김백 손난 도스
2: 이거 어디서 와 이거 그 된대서
1: 다들 다들 지 대신 되게 달로 접주 뉴스나로 저지 단다 랑가디 랑가즈네야 카도 럽다는 저 아무 수 중간지 지 통전나 용약이 된대 공부 인지로
2: 어 봐라 단예도 주주 되발라 된대 지던 얘기 또 팔아서래다 코 람쇼스로 키면서 출로 칭아 주용제제 대대무대의 진들의 지던의 공부십지 봐라 단 예동 주드위도 안에 단 예주간데 제주대 니엣가사 갈다미 주양기닌지레고 인해 자단 닌지레고 감멍부 용제 제자낭 방아라 다 단대원의 샤샤스는 니말의 요고도 무슨 자자멍부고 두고 매대네도 봐 용대무대 양코 직도 봐 총안의 적지수로 유지 가지고 어디 용버
1: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2: that's dogan deni me koreki kara kadam ki seshi ji shande wa ngana koreki de ta den sanga pigmone chashasna da ngara sosyo ki da yongba de da mi ta gyan si jung ye ke chi jene yong ye me wa mi tang tho ma ki mi ma za deni me si jung da je mi jong an zo ba nga ta sosyo rang ye yan mi ma za da je de je je zo de da mi pyan pe ba le le shu ye mi kara kadam tong tho ba nga wa de de ji is sam jen pe zo gyo yin da 니네기야 니님이 요거기 조용한 시 봐라. 제 잔다 힐을 상한 주에 되다 피네야 니군 칼아디 디제디야. 아. 요거를 야부시도다.
1: 다다다.
2: 네 니군 칼아 피네 디제는 공다다디. 야부지.
1: 리데샤 두제.
2: 원일의 샥 두제. 와도 지에지.
1: 다다다다. 군이 그 들어봐.
2: 옛날로. 코 옛날제 군이 좋아하는데 와도 지에지.
1: 다다다다. 나서 다 로직 나노 좋아 사셔도 되죠. 이렇게 오래.
2: 다 로지는 저 사슈 되저디 진도 당분이 비도 많이 나.
1: 아.
2: 다 디거도 들어 초를 다 같이 잡아 가나. 저 와라 군결인데 다 군결인 담이 제종 군신 바이 바라 디네 방아나. 담이 요고 주체 동해 말. 니네 한 여전히 군결인데 요고 십지 응바라. 그 처음부터 초 다 같이 하신데 다 뭐디 다녀 십지 응경하나. 담이 낭세 구이 멍부지를 디네 동해 매워. 어디가도 디 저 사슈 바나.
1: 군결데.
2: 홀라.
1: 다다리 다다리. 디마제 단다 피게 링딘 딜레 양다 가져야게 딜레 이로.
2: 뭐나 다 링딘 피깅 원이 차샤스네다. 곧 처음 다 같이 하니 제니든 디게나 로그 되지 좀.
1: 와요 와요.
2: 어디 대주도 돼 요건이 보치 대 드리지가. 뭐다 아주미 대바 자게 세바마다 녀지기 된 자게다 미 왕홍 뭐지 왕자오다 콘저에 내니데 바. 니마 주행아서 배바 대 도시에서. 와 봐라. 다와 배바 대 제제 니마 주행아서 된디 요거야 몸 딱고미 그러지니 대동 집어라. 대동 뒤집어도 요건 뭐지 학원 주이다. 재산 고용 것도 뺏고 가시한 캬바 다르기 기즈네 저도미도 가시한 나대 바 대도 가시야 주파이 바 두기나. 와드레지.
1: 다 다는 건지 투어 정도 지 차서 진행은 처음엔 잠들어.
2: 호바나.
1: 니네는 이제 강력 접종이죠. 대체나 소소룸바 로지 샤샤서도 제로와.
2: 호바나.
1: 뒤인들다 직장에 룸바대야지. 근데 소리 가딘 소리가 그냥 섬내나 권유인데.
2: 호라 유라다 니데 섬주다. 미진이 소소디 계속 사사야지.
1: 단
2: 니네 미소소미디 양자샤서도 제제 미 촌에다 초월 고래기디기. 니네 소소한다. 내마음 배능나다 미스 정이기 송급 제비 멍시도 대한 배게 가라가잔 단제 롱배기 다바래 미 롱배기 미니 볼미 다 레쇼 땅이 볼래가 제셔다 다 모티 그래야 미든서 냠자기 서로 들이 땅제 롱배 미니 볼 고간 바스는 벤조 딜레 라브라사 톱제한테 벤드 중에 서로 얻는데 시기 삼로 슈치비요
1: 라슬라스
2: 나스지 나스
1: 라슬라스 터지 나스들은 그런 게 이제 전제 당연히 넘어 터지나 수비 아 맞아 아니 저랑 그 소남디 약도 약지 용을 다시 문제 시기
2: 어 올라서 터지 터지 됐어
3: 베히위 진주 동네 로 듄주 동네 보라 조승 코비 딘저 휴

나야 마주 젠다 지간라 차야 태가로 히로 마히로야 감지사라다샤오야 河东头大哥在楼梯呀你念不真真有咱们的呀空啊啦这度家没穷呀不在没在路的呀阿家没学在没有呀老的马扎里嘎的呀 多得有绿了马中地呀你怕有脸在有卡西呀我莫卡的卡你当里来呀

0: 야야
1: 마지 저기는 먼저 별 메시지 로가지 자주다 담비기 방주 망주 중지지 몇도 동자지 인스시에서 다 뒤에 나네 대사계를 동디 먼저 더디 전화 아이유 남게 다이어다 공연 남게 스디 디데지 차요 뒤 인스 그야 굉장히 가르려서 좀 다른 거는 차시하소는 리중 레리

0: 하염.
1: 두서 산주르.
2: 두서 산주르.
3: 세나바토 공간소 샹라 플라네 가만가이 산주르 쇼기. 가소 자게지 조시 시지핀당 수리 남기 신지 시모시 딘저 룬친 진리 노네 자게 님비와라 현저 조네 롱웅아 주코라 딘저리 휘바당 시진핀 김윤이 자게 님비엔저와 세도 동조라 통친 희주여라 신지 시모시 초담 냠도 자게 님비와라 현저 조네 롱웅아 주코라 곤조사 희데 탭듀티 핀추 이치 희효 칠노아다 수준자로 윤총지 차공카기 듀니르 냐니라 쥔지 디모라 퇴저라 군데도니 야게니비 탑주 냐니 루딘 주이 린치 사바 담더 유지 신가 카송 야게지 주시 시지 핀다 오스 초르 이 신지 판드 빌림치 딘저르 룬친 딘레 노니 야게니비 와라 힌저 조니 로 나중앙아 코라 딘저르 휘바당 시지 핀기 맹하라 야기 뒤베 산생 치우 뒤인다라 야게니비 핀취 진조당 이치 괴 둥킨 냐니 니핀치 윤총 희괴 희송바다라 야게니빈저와 세도 동조라 통친 희주여라 신진 바드빌름 초당냥도 매준 희바다 야게니비와라 현저 종리 롱아중앙아 코레 고갑히디 야게니빈저와 추치 사비토 레바기니 자니 희디당 공파르치도 레히 대위치와 먼저 유지신가 니에차라 야게지주 시시지핑기 중국당 아리 남윤자루 희구르 흉킨 야게니비 로마라 친린진디 中国党, 아르제케니비, 나비언 디우무웨, 핀추 루경당, 양도, 야지 용리히카라, 헤데장조조위에, 자루, 포냐른조와 힌디, 야케니빈조와, 딘보당, 현자라, 윤생지지군의 세도동치, 레히 디위치와, 북위히히여바지. 로소비, 니시군, 홍남, 장사루, 제지지비, 로소 유주, 구바르 총초유바당, 로소비, 유주 히효치동아당, 제지지비, 로소당, 대미, 人情松着一点，谢谢老用一句的，这些写出等自己写大几些笔就能让着下军吧是。刚刚我一上脚了，咱们写多几笔没了。一路你多年啊，留了脚吧啦，让这些写笔偏的看侬，记得送你写笔到处去了。 一直出现给送车也过了，年冬家没住就热过当差过当，一车拖给，人们对大出热了。一直出现给送车也过了，给冬住家准备着当差过当，烧香新天没别大出热了。一直出现给送车也过了，给冬俺家过去过算的差一几百了，拖着冬有把热。阿里年至三九看给看你年初表现了，阿里春季本来节，太阳不适用你。
2: 面面按着是一句本来过多，为你总的连才心情，如的这个事，面对了大姐们一句鬼把动了，说是性格。一是二三姐送马路卡给，现在人这位亲别，一千年今年三扎包一拿。第二突然说，阿里马蹦给住卡，阿爸西中的这块些了，人家过去把当。第二一是二三姐送马路卡给，出出一旦干嘛俺就一坨，人家过去听听。
3: 阿里卡玛电影了，我动动一把热。阿里你有今天做表演呢？空哥看到内斗一部烂闺女月饼，阿里希望落一下去。阿里使用给，看你演了那个六个人群做一把热。杨大比西端里接大王做把当，拉得了一笔老用老水，跟着一种。杨勇今年的老水冲到，他是做把当，让兄弟他们去收集完全这样给冲的头，送些东一把热。空哥。
2: 杨大比西端里的大王做把当，拉得很的，慢慢去西端里的对吧当，端儿转的西端里的牛鬼行，我们这边村街那只当，多好去，这边浪下来的，一撮人路的人进一步就上班做这下去，那些地位起哇，某个比你送农一把热。你先同让兄弟就住着厝边，那去三家卡多学的，别以为建筑当年老邻居的俺过来，真所有一绝对作为住着的些把热。
3: 住着厝边，对了，接左端当，当不是买的。假期里也来做错了，农村偏上做把当，孙娘对比，三驴老少见一把热。 谁能把天地都是这三角学出来
0: 下次见过了
1: 下次见过了

0: Chubu namba kongkhan song, duda limon do rinin cin simba ga sikyo, nga nang jayang zhoga yin. Talo na pe hiwi jinru tang ni, longo dunju tue nga yin ba ta. Longo dunju tue nga rin, Zhongo gong chi tang ka yang tabi si yu wu, gan yu san to la, nan sa la wu tabi ponju xiong ni. Pe jia Amerika ka mama na, di si ta din bie, cho er ro yi yu. Ka si gan yu san tue rin long ta na, pe jia ponju ta gong pe la, bang po xin ki ri se na. Long chi ta nying chi na, di wi jiang, du ran da ta lo ran da cu, sing gui ki he, yin tong yin. Long o dun jue la rin, long chi jia zhan yang, gan ru ta za tang, sa yin ka mo ta, li ri ta ju di, yin ru mang cu jia qian cang do le yu ri la. Nying chi jia ba mei ri ri, gan yu san tu, pun ju tang, mang cu di si, sin tu ru ngui yi ki. Di ri la, sing na ma cu, di ri ka li mong do ri, bu yi wi jin ru tang ni, Long o dunju tuyang a kowi miso lin chi na. Pyo yung long chi yin chi le kong jia, ding hui yin chi xia ya na. Yi ju da cha chi bing gi yi nang hui jia, hiu chi lo cao wa gi ting to la da. Pyo yung long chi yin chi le kong, kan gi lin chi jing gong zi, hiu chi lo cao wa gi jiang zu pin zu ni ding zhou yu. Dere yin na ngan chi, ding hui lin chi jia jun tu di, long chi jia song yang da, yin chi jia ba mei la di ni. Long o dunju tuyang an di yi nang do, pyo lan ju du gan zha da. Yaji Ganja, DC Ganja Xiong Yu Mi, Gin Namba Nin Da Nyang Do, Zhong Li Xi Bi, Mi Kya De Dong Ji Yin.
1: Ta ta ta ngan zu ge xi dang tong na, ji nin chi ge ba mi de ta ngan zu ge long chi ge zhan yang se de, ta ngan zu bu jiong ge ju do de chun xue se de, Gin Namba Nin Da Long Chi Da Nin Chi ge na ji ge ngwen de xin, qi nin ge san na sen nong ne.
2: 你就都切切地进展着人都但中道切切地不是么做的钱要的那都不是么做的别个也说当的给不是么做的这些给大家罗罗就忙过去但我们既然得得过今天忙过去突然突然忙就不是那搞不住那你他说的别个的干了也要的都要到也是出国了吧要到也是出来的给这么些不就得生活多了 那是，军队的钱不写不来，当年的干事呢，办那工作出国，你等于说什么？俺做罗扎都变那过了坑的，在罗扎在嘛的，俺做莫扎也啥车也没得。除了钱就是粮食不是啊，就是。那钱没多，啥车没多，但嘛子种，干干点那工作，白嘛钱咋说？卡巴的也没得。等下的，给工拿来这个，出不这个油价，这个燃料油，这都干了，不是？啥车没得，我也不干了。
3: 看了就看了就看清楚，看看就，原来比如吧，这都要么，这都么，这都要么是个这没个了都，现在啥都算不多。啊，丰田啥的，你算有嘛啥？我今天都没这钱进来着。俺们出国，他说呢，他就打人当车干的是吧？嗯，我今天他谈的可是了。俺那个没几个，都别去哪里呀？的，刚说你养他去了，没几个都亲身打不掉多啊，打不掉多。俺们出国，他呢，他提前不了，俺们没那多了钱嘛呢？
2: 年忙俺就做了呀，这大学搞的同学俺就做了开些，顶上面不让吧的，写人吧的，甚至老么的。
4: 起来吧。
2: 我起来吧，写不成的，同样我都。哎呀，不是那的，你我那是南西的，我出去没通过证，我都办明年多呢，今年就今年的第二了。俺那干的没就大概能进个读过那个月了，俺连工过我的，人不打架给的读过些那个外面，我南昌我那在家的加入。
3: 如果还什么都，那家乡的可不也主要是看的是什么，年桥沙呗，啷个的呀？看的是多的，心就这样，感情不这样。我，俺当过地方，你都去看的是不是？这个那地里头，俺最去，他当龙井去，那边的技术队也没呢，进修了一下。
4: 那是。
3: 对对，那这个没那当做也没呢，你看这上个来看不多，作为过来就，俺的进修的。 杨家的是那个三不七种啊，说的杨家的进修的亚嘛，这个家的是不是？这都七是对杨，那边呀都是怕天，初天天的些进修个路照顾，都还几个些。因为进修的路差是那俺都说是来真说一个，杨进修的提前呢，俺家的是那用着嘛，冬天些啥就好了吧？但天气苦多，俺当着天天看着的，俺大概就能托班子，但俺让做前面的过不路去。 是吧？平时也是一个进修，也是一个的，是吧？但是别个平时当进修之前，你咱们这个路也没有的。但牛大爷的，但那个过去去看不热，但过去看着咱们刚刚都是，那个人都大点，都得要修过呀，要买的，看咱们大牛大媳妇说。 다들 내 예동수 시대 봐야 되네. 네 임베네. 지단기 증진기 되지. 증진기 되죠. 다들 교어든데도 당부구도 나도 될리도 이면 강가 라비에 지진 뭐야 선주 꽤네다 이기 전에다 강가 가르스네 라비에 지진 휴거를 지내는 바지 롱에 로마디 스콘도 알 양자지 가르스네 소주지 갸고 말베 안에 디 양자초 가르스네 얘길 주 경매매바 롱레글 경매매바 휴거디 킨도 주 년정 봤으니까 조정 봤으니까 이 책하고 집을 놓아두고 원래 야구지 마대는 되게 생고래시나죠. 다구도 임베이나 롤레이시라 미디 롤레 정해리드니스다 슝레 강다 대바 가르스부르베 대발레 레르바니 불르지마디 난도 형이 임베는 슈고 그래가서 사슴이 지교라 다니 돈숨다 시키 대바 주고 대발리디 아니 미레르 레지 롤레르르르르 아니 데 가르나 비위게나 비위게 이게는 저이 임베이나 아니 송에 소데 이교로지 임나 쇼다 진에 이네다 야나 오나 지 아니 좀지 새벽이 선주궁에 그 샤바 되게 임베야 좀지 루지 진에다 아니 안 가르선 되게야 이거 거래 그 남세 남세 소요 안 디네 바로 남세 게 큰진 아니 다 때부터 딘덕이 가르선 조고랑 란족 다 가르선 그래 이제 돈이 주어지는 아 디네 임베나 가르선 민쿠랭 은에 사셔나 담이 몸에 된들 윤데 요 말이 쉬고요 말 바르바 다 지금 미쿠라 임베네 지 그 가르선 게나네 가르선 시윤체만 그지 가르선 난진치야 나란족이 서비장위네 소존체역 아니 럽다치미 카르스나 템바다다다 게라 슈브능시르다 미고라 미노고라 지지니두 아니 땡에 미디도 임베네 되게 게라 숨나 비난가족 견견다 라인 지는 선조경이야 이교싱이야 트비싱이야 그런 게라 차례 간가 미치긴나 다 디네 죽을 임베네 아
1: 지레 그 카페레
3: 카페 그런다지 Kiranti lungereta, kiranti sungereta, kiranti gyungereta, kiranti sakubareta, kiranti karere laso wati ndegi jiki yungutuwa. Tati yi chene, yanko chi yongi pigya tolo chene, mi rangyo ki sanglo lo chene, dikti gyuyong. Ko jugula tide chesuga, ko iwa lo jika mo chene, yan tata ya, tirinsanta, gangye jik lungri ineta, nyindri ineta, yana ona jik tirinsanki tatoki, riba, chaweta uso ya ting sochi, tata da mune yabutuwa, peke indi yinbe, tata ngaranzo ni lungri nyindri ki ka karisina, jingle ki karisina, sujunki nyindri ita, sujunki lungri ki sisi yuyubaji. Tine ine tatoka lo yinbe, chaweki, toni soyaki, ani nyintun tindre soya ineta, trasu nyeta, nyensu nyeta, sumetu, tata da tenzo karisina ya, nanzo ta nyensu lo ta, ji de karisinda ya, lo ya tili tuyan, ti ta daran tegi mi tuwa, teko, shisha, rinye saba tili tuya, karisina, mi saba sinayata ya, wana shenji tenzo, ke muge tito, lakwa tamasu, ta nanzo, lakwa kop che zato, ta konzo ke muge dedo, konzo soya de ya, ku karisina, jesitan, jenaki karisina, jesin tumya, ta tindre tole karisina, pigya, lakwa to tata ngaranzo, nama chashana gela riba, ngaranzo nindriki, 특별히 좀 어때도 이 미간가 여러 좀 전직 주부직직 그런 것도 것도 것도 것도 그런 사람아도 걔 그게 되네 이 것도 그런 도스 봐도 다 주지야 다 되게 다 다다 변한 애티 리에서나 얘도 얘 얘로샤 되게 지네 지용 진지 그래 그거 별로 안 되네 봐도 봐도 접동 돼야 되네 아니 그 속도 도전 되게 뜻대고도
1: 오세는
3: 뒤 인배네 뒤 배디 다다 라제토네 직대인의 제가 가르치는 나란조 취재 돈에 가르치는 비계심 니버 가르치는 낙제 돈에 다 숨버 나란조 가르치는 다다 예전 소야기다

0: Terenka Limon Dirty Lincina. Pyongyong Chi Nintele Kunja. Tengu Nintisha Yana. Yijuda Chachi Bingi Yinongkija. Huki Lozawa Gitinda Lata. Pyongyong Chi Nintele Kong. Kangi Linci Jungonzi. Huki Lozawa Ginjang to Punzu Nita Yando. Nunchija Sung Yantang. Nintija Pamela Dini. Pyongyi Wijinja Dani. Longo Dunju Dungan Dino. Pyongyang Judo Ganja Dang. Yaji Ganja. Dizi Ganja Sung Yumikur. Nimur Sigi Yubi.
1: 姐姐们推的林七先辈儿，该死去。啊，你们苏军上不卡去，提前糊涂。就是嘛，就这座刚刚就给我新年卡这个送过去。本来这是个当个，你们那个是破地呢，把把开呗，新色的是，我准备新种子的是。 Nyanja jebe pasaris gorda, bunere. Yendu karsona nganzu kasa nyema indirta, nyema nganzu te gento tala shua shuare, tingda namri. Tuli ya, gangra loza bata, nyanji loza ba. Zi kwa shasha jebche, geza tonda jik, kanda shekdo. Hezi di pa gyurdu kanda kogdo, kujume gyurma yos. Zene chakpa legundu nganzu an kudu shira chikri. Tā ngā tū lēcēn sōgur bā, mō tsōn pārshīn nā, tēm jū shēshīm gōr tā, chōng shēshīm gōr, chōng tē kārē. Ngā tū kēsā tēwār kio bē, tī lū tū rīngnē yī ngā shēm gōr. Ngā tū tī mā shēn tā, tsōm tī ngō jīgā chī, tsō chī. Ān kō kā nē kārsā ngā tū kōng bā jīgā yō guē, tā ngā kōng nyō mē kī tīn tū sēb shirā shū tūng tūwa, nē bē shā gō. 디니링 아주 개지치니 간다시오레스 시엔주타 헤사야 또 생글람사지오레스 또 생글람사데 좀데 간다사 데네니마 또 생글스톰레스 데타사지 양오바 저도 데야니마 미기야모 나무 야모 데스레 메도 끼세 야모 뭐 미기야모 어 도세네 개지뚜아 땅한테 데 슈닐람사지도에 망고제도 하고 말다. 슈나람 가래. 깨 뒤뚜기 슌초배. 배기 슌초부터 나란 줄. 러러 제주 예연도 말래. 슌티게 당황하지 슌 당황 배수. 랑가래. 슌 슌나람 제브리. 재산 디간을 건주 쓰기래. 레전스 니딩에 망아주 대두잔 데서 야가 레전스를 배가 레전스 녀는 야 깨지 망치 하고랬어. 하고 그것을 그렇죠. 하고 그랬어. 어, 난 참들로는 참도 사대 가르도 춘이의 가르도 어떤 것인 거였어? 린네의 럭스 마시나 저 어떤 덕자들 뒤대서 난좀나 유람 간대시고도 단다 년조 사배로와 네가 년조 사배 강이야 쉰게 가지기 빼면 쓰면 야구 수용것도 혼자 다 깨지 간대 가도 말아줘 네가 잘해줘와 네 사는 다음에는 나 로추고 되긴 된 거야 깨지 뭐 빼는 건 좀 년진이나 빠르 유배 있나 빠르게 든소 직조 과야 믹스에 락제 던져 디체는 진짜 검시하고 잡이나 아니 단데 공우지랑 게 덤베 랭게 참시 동안 어디 정신이 죽을 빼차서 언조 제제토 그 중고 사지 빠데 동선 빠르게 참시 덤으로 와 디 간에서 덤으래 디 좀 뒤에

0: ཁྱི ཕྱད མ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 ke chi tanju de la ge namba ni ne nga zu ge ji du re sa bi lung chin ke ta ji yin xie cho la yin an zha de gen de du re sa bi pe ji pe ji la re wa ta men di gan dan de yan da ji tong du ji song nan ji nga zu de ren ke len ci de jiu zu ji yin la
1: ta jin ju ka ri sna pige di riba ta yin bi yin ka ri sna mi ta ta ba du zhong gong zhen dan ge yang dong be wu ji wa la pige xia xia gang ge le ye zu ge ba ta pige qin bu zhong jin ju ya ka ri sna ni Tile karsana pige chiwata, tile pige gyoba, tile pige ani karsana tindriki bideta tenpa yongyaki karsana mindu shujuta. Ani chinchungu inpe nana nato shengi iki nungri nindrinki chachaki tindriki chawa dungi namla inpe ina shukuya shenta akame riba tajik tata ngaranzu karsana chiki chale di haku dugu yoyoba ina ani chale di iki karsana 시자 다 텐조도 여러분 좀 제가 안산산 뒤에 소소는 이게 두병이게 레게게 카르스나 두시 뒤인도 이면 사죠 가서 개게 카르스나 니주 동비치고요 뒤인도 사자 강자 강게 카르스나 사티다 티 제가 카르스나 아니 루주진이다 제가 망수 라소발의 중의 망자 난체네 뒤더비기 카르스나 벽이 피게다 제가 남았어 봐 니 지라세바다 특히 벽이 카르스나 딘데기 나랑 나는 유배기 수준신이 된소리 안 가르스 체지도 되게 쉬워 되게 쉬워 가르스 자시바 능식이 가르스 또좀 만지셔야 돼 딘데기 좋아지
0: 나서 드지치 게된다라네 제소나로
2: 단계는 계속 줄라 문제 혹시라 순수 나 드지샤 랍제 메경알레 다신 개봐 에 제독된베 변디니 뒤때 신점 망남 디기템바 아니 쇼게즈 자샤토리야 아니 지 가수라스 말레라베 준비도비야 어 딘렉 다지 문르지 유 아니 나 나이네디 롱틴다 딘데 지 단돌레토 나르 지유 나나 지유 롱틴 년진기 벽이 깨다 얘기 벽이 링네 아니 지 동화 미리기 제 푸드 주메 링네지 임베찬이 송교도 달베당 늪뱀에서 처음 토요를 요를 네 진제 년조 살배 라미야 텔레라배 준비 톱제 벽을 대링 둔지 피게 좋아 원래 네 창문로 누구지 중간을 놔둬야 해 문제시야 인스
0: 나서 게나만이 문제 배장 문제 선난 선 터지지
3: 北西为金州东年陆丁局的火了周圣苦逼丁州的雪<音><音>

0: 탑리 당 젠즈
1: 비리탕 냠레
2: 지디탕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4: 점링기 티링 카상
5: 승리의 공감사 샴르 점링기 티링 카상 시빌리진 슈우이 팅디리 젠기 낭 튼조니
6: 저러지이 하사스텐르 응시 자조 첨진나웨 고르타
5: 중국남비팅립진기 미지긴 중귤장비 삼수 균체매버 체로동시 유비고로
6: 직도 증능키 변조 총통총제기 이시예 변조 냠례지조기 중국러 느버지다르지 남시베고로
5: 느주시변조경기 미타정중캄 시든 냠례토비 터블람 77비고로
6: 유럽기민네 중국 변조르키 뚜남러 따다 야부진베고로
5: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심주 섭중 자로 구접 처비 중국의 첨지슈바타 쇼민 총도 처비 용서를 냉위 고르소인
6: 샴러 팅디리 생긴당 튼 십천남신소
5: 하사스디엔 최소칸기 최간 매비 최비 코스노비 딘슈다라 지지 니슝 안니니 지지 니슈 뚜니 바라 개요미마 투조 균례 원년간기 원윤장 赵乐记忆 하사스디엔 응위신 자로 첨지나와탄 아즈타나주어 하사스딘기 중동 토가예부탄 젠좀난신 카소스로 최소칸기 최소드비 최빈 아치무바예부탄 최소메비 최빈 코슨노프와라 최면나유바신 토가예부탄 젠좀난급 赵乐记忆 당도 주시시진핑긴자지 첨지탄민둔상부 규슈나와탄 赵乐记忆 주시시진핑탄 구셰중동기 탑주니티탄 궁오메차르구나위워 중국탄 하사스딘기 저와 총계 콤비 총화탄 치시 파르기 경용 특주록딘 지위 추제 토벌 리뷰엔 중국 하사스딘 초단 헨투 펜준 와르기 대위 키벤탄 저와 유비 내듄티 펜준 갑교로 타지도 치바탄 뷰제 토벌 규지 남지 념준 체규로 군디 딩섭동화 중국탄 하사스딘기 링내 비리로 냠도 야부니르와 기금이 뷰미마 펜준 시도탄 펜준 저튠유와 군디 동화 조마 중심나 튠주르 쇼디 체규르 쇼뉴 갸부지기 도니 기금니뷰 튜무 키벤타 기지 창샤 창딘러 송종 첸뒤 유치 송도 토가 예부이 赵乐记忆 주시 시진핑러 락삼 스메기 참지 슈루 규슈나로 시 송바타 토가 예부이 니도 조섬러로 주시 시진핑기 하사스딘러 참지르 피뒤 타르괴름뷰 벤주르 균주 준 체규 최고 토마르 되나와타 하사스딘단 중국 기금니뷰 규지 람지 냠준 체비티 촘제 유르투사와 토피 기금니뷰 벤주 러펜준 서브리 정신 체와타 협공카기 냠리 체시 챔부유 하사스딘 초니 중국 지기 자둔러 지송 타지도 시와타 주시 시진핑기 뚜나위 미리기 레완지 둔 속빈 두시타 콜레시뷰 최고 챔부시르 갑유르 슈신휴 중국 콜레시뷰 최종의 니치 후르다 치바타 점링기 시드당한 딘링치 리기 캐진 뷰윤 대된 하사스딘 초니 악주 강리슈 유인시 송도 제메나 춥지 赵乐记忆 중동 토가 예프 제위 림부탕부 자시 생다 탕리나 유 아시무바 예부타 코즈노브 와르카 소스론 제메능급 赵乐记忆 초니뷰 침주 리공기 기금니뷰 좁다 와르 총위 튜몽문진 캐친 초용의 튼규 치바타 림부카긴 자존 종어 탐습 치바 제유 침루르 튜도도 초진 쥐바타 소주 김니 기금니뷰 응유좀 냠리라 침루긴 긴송치 구시 송도 赵乐记忆 特通 중국 롱아진기 차르구 주연급에 자네타 중캄 쿠류 침슝 기급 콤비 차르구기 제팀 미리 튠지 야르튠 구디 제팀 속이 니즈 모주 나와타 기급 니뷰 침주 리군기 망즈 침균 조경 소르시니 냠뇨 비리 치초지 송도 아시모바 예프 중국 디니 콜레시부 디니 용인겐리 캐진타 콜레시부 벤조로 파르웬 구슈 침부르 교류 하사스딘 초니 초니뷰 벤조르 뇨소 마조 냠레라 차긴 상부준유 하사스딘 최소칸기 중국 개용미만 투소단 냠레 체규로 슈뉴 김네

0: 워코니 캉키랑데 로인싱카 노무이 드린체도레시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튼지 고쇼 아 니고마티 고데 쳔이나 워향이데 모기토 조 사슈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하파르타 둘라 잘라 라라투소 몬티 르네 딘디스 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두 레센토 우마야모 요스케 데 안초 이크르니 난다 조타크르니 수준 그르니 돈솔라 마냐 곰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상게
2: 오레레레 롱진 카바송야레 진가 마기 초드드노 무기송 그냥 비 예히 돈나치는가
1: 오레 다냐보치 렌야
0: 레레레

0: 초보남바 타다 체제 신지빌린 친다나 보정 롱친 인트리 콘 칸게 롱친자 태동 르자 린치 로야지 신칸 린치자 나스 린치 롱친 카바 송양 시바디리 안나 린치 송송 신게 린치이 초보남바 다샤 라신조 로산 녀마 예동위 르지데라 제니도
1: 아이

사오 세자다시 코르코야 레신지에 카르무다 데요라야 조냐티샤 예다 탐세세야 로 탐세 카르무단드마니야 데유르디다다 타르르코야 간르쇼 코다데스네야 소가르데 탄다데르데야 유르타르르데 삼다랑랑이야 다유르르코 삼 de trump to me ya le yar de ben du o de me ya se to ro sa da ro chung ya lum chung na

생기 접나 봐 건강성 다다 지지 생고 접비 레진디네 배종룡진이 지리 공 캠게 룡진자 나당 이지비 휘람 시비레 치제 데링카 레진나 딘지 휘비 군제네 나윤레 데바 왕디라인 왕디라네 배종호가 종체 나가 제종 퇴바 종치 종무히히 다다 푸마 윤진 잠더 잔린디 사바치 토휴자 정칸 희니숑 시인여 정칸 디밍라 阿东家没定决操纵准抗西瓦当空军队里落着签证全省征行希罗尼东决定了罗片西的朋友的罗地清藏准抗军军行聂雄先过措把事王队家下压萨队西比广巴当部地阳清藏准抗军军电力表地人民打地阿东家没定决操纵准抗白的拍击信源王队呢那个在中推把中去罗金罗马当部地阴了 下家三对新庆当比这一项一把事同埋的清藏准抗捏胸西格共振使用给罗庆罗庆罗米下家三对家罗小忙额过了撤定短缺写的明年刚刚忙大吉三路线的清藏准抗的电浪昂捏胸西特把胸月了罗尼松的王对吉罗口前比同米清藏准抗的一家切了动的推把中最我小头看的让你将金藏浪的 我是阿东家美顿准准康，下一个公司协助你，由我是有个协议来个，先过初一把事。对的，不要将龙城人进来。

0: 온들라 공감사.
1: 어, 감사.
0: 맞아 유린다.
1: 맞아 유린.
0: 너 지난데 자샤 사든 나제 쇼르와.
1: 어.
0: 그래서 단데디 말레고 듄레고 기타 종식 선정 가서 말했다.
1: 어, 어, 다 그래.
0: 디 단데 이제 지난게 모두 대한도 이제 또 죽고 너 집에 나 저 총전된 게 장난 줘서.
1: 와, 와 이나.
0: 그래서 디 긴 근데 이제 지난게 디 괜찮네.
1: 어, 다 된데 신이나. 다디 내고야디. 아니 너무 춥든라 로브다르 친방아라 다디네 로브다르 친제니 그 초용제니 그도 자샤사되기 어 로무디간 지 제니기 얘기 디제바나 다 정제기 이네 강바지 예진 김정주가 춘주지 쪽인다라
0: 어
1: 다 김정주가 춘주 쪽제 니르 쪽지지 그 쪽이나 다디 니 너무 춥든 좁게스 디제제제 담이 총이소로 제마
0: 로니즈
1: 로니즈 제다 다디 팀원은 다 전강대 제제메
0: 바다
1: 다디 그래기 디제 제제 총이 제제 용도 담이 총이네 저 담이 로가 종기네 저 차단이 통치부 제제 담이 그래 요고대조다 만 말메 바디 다담이 요고기 도사에서로 된듯이 중소스 야부셔부 제도스 제니기데 미콘조기 간다 남란디 되지
0: Delicious one.
1: 그다 기바 고치다 그 이초리네 그 냠마부지고 지에메 바스 달래가 디니고 시시기래가 지기 콘디데 송기다 다단데는 미녀 죽지래메 주주지래메 바다 비기니 고 포기 들람데 디 개용해메 바 타와딘데 인도미 콘기 나라데 송다 다 니가르 가신 벽은 바다 디큐레기 니경 제 토부도 디데 송기 그래 다 니경디 콘 말이 제 토바스 제제인데 얘도 죽고 개반에 제제인데 종조네 하나 저 괜찮은 거죠. 와 근데 제제인데 다버도 종이 제제인데.
0: 네 지난 몇년 제토 두에 럽디지 태섬서 된데 제스마 야마 카도 거지 소소소 다지 이제 옆제제 카도 두슬네 잡은 거 그러네.
1: 다데든데 이나 다 공미 드네 송디미 다 말한 거야 미 춘주디스윤이 보기 들음 지에네 남산 거르다 소소소소미 디요고 디록 예니스지도 나라 디냠념만 손가락한 잘 내도 나라 남산 거라 어 랭게브제는 말에 와디 어 니고지 두바스 제네 거드르 제제 나라 제바
0: 제제 어 담대디 정강게 제수다디게 자자 슝게 단조르베
1: 딘데스이나 어 다 조강 디군이 샤샤스노 거라 어 당토마 담이스 중기 개베 남자지 바가라 다디 어저기 남자한테 되죠 당토마 어디네 제네 데네 정조로 정조 전샤부지 바가 담이스 중네 정조기 코가 맞으나 나나 소바마 당디 다니 미 정한 제제 바 다디디디 정네기 나나 망위 당 제제 얘기 녀지데 된서 찾아야 뉴로 제주
0: 아
1: 오라 녀지 뉴로 제네 바양 고래기 데 바베 남고기 미 데모 된서도 간자 고기 듣고이도 미 콘저
0: 도체
1: 직변조도

0: 네, 대지 꿰미도 코초 로용네 민 낭다메 년드제네 야도시 와디 그래다 셈낭 그래 가서 봐
1: 저와
0: 너 그래 저와다 민 그래기 셈낭네 민네 다 미소세기 제벨레가 좀제스로 돌자네 갑자부도 셈마바 디디제기다 다미 망부지기 당 타말레 듣고 기게 하고 해면 미 자샤사도 진짜 딩원의 수구제 매방에 제메는 거 녀도 사베시 제 코스 라르셔 되지 마형 제미 장다 제미 미디게 지데 미 미네 가야베다니 내데 미 파마데 대한 데서 삼는 건데 사부제 건데 사부죠 요와제던데 가고제도 결어도 지제 그래 균균지 균균 다 균균 단도 정도 해준에 동제 야부 지고 때 그림이 가서나 뭐 진진 규례 자자사도스 제소 때문에 망조래미 규례 뒤리쇼르 땅미 고자르사의 옆제 종수 집에 냠되던 저의 배계다 소소 정의의 미기를 미세용을 때내가 야부제스 또 로딩은 침방함이 고자하고 없다 제장 나랑 게 왔더니 제제다 디야부를 쉽중
1: 나스 나스다 타는가 주투와 종주게다 예유기 유고르게 근데 소리다지
0: 홀라
1: 람디네르와
0: 지금 여기 니네기 단네 넘시 약도로 굴러컨리디 커도 통합달라 다디 통도 민망 부지고 진네기 쇼게 기니세이네비 공단이세디 딱근 리퍼베가도디 바르게 가부다다 쉽치기다 다디 메제기 다 딩선 과게비엄마 바다 범염제 쇼베얀디 시니빙트란세얀 캬롬치 호라 캬롬 다 차분 비미스기 닝제부터 제부죠. 얘는 주로 주든데 봐라. 고래 지네디네 이 고겹서. 어 된조제 디심바기다 가마스나 나가제도 로제기 고기다디 기틱서 내도다. 고 삼서로 사삼서로. 제정어 딩은 기교인 중 등은 자도도 고모 샤스나 고카르마디. 아 하찬기 서도 저 좋으나.
1: 따다리다. 홀. 왜리 따다는 공진한 순서. 남다 타 예수기 된대지. 사제지 김백 손난 두세
0: 어 예고 된대서
1: 다다 다다 지 대스비게 달로 접준 유신하고 저지 단다 랑가디 랑가즈네야 카도 롭달은 도야면 슈츠간즈 지 통즈나 용야기 된대 공부 인지로
0: 어 봐라 단예도 주주즈 대발라 된대 지던 얘기 또 팔아솔었다 코 람쇼스로 키면서 툴로 칭아 주용제제 대대무대대 진들의 지던의 공부십지 봐라 단 예동 주드위도 안에 단 예주간데 제주대 예가사 갈다미 주양 긴인지려고 인해 자다 닌지려고 감몽부 용제 제자나 방아라 다 단대원의 샤샤스는 니말의 요고도 무슨 자자몽부고 두고 매대내도 봐 용대무대 양고 직도 봐 총안의 적지수로 유저 가져고 뒤 용버
1: 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ジェ
0: ngara dang thong ma ta zhuang gan di zuk chaba ngana zhuang gan di zuk che ni ta zhuang gan di ko ap zor shi lo di gan zhu zhu ta mi kure gi chik ka sa ka ne ta shep shu ne zhu kure di gan cha chang ta ce yi shi chabar shi luen da ya wang ta luen du ten te ngara mi di la tene di zham ki dang tu sami na di nye di ta mi di ka teni yung e me ba sam chen ta kur ta na ka zi zong na ya sa gan chi di di chen da
1: la
0: 中間也拉出去。哦,中間也拉出去。他上的我那下下那他沒有忙的嘛,從吃,頓就是當前的水吧。啊,那是說給給個人的水了。哦,沒給給人水給的呀。哦。是的,他的這個今年的這個他那把都的 ん、ドンガニェベキカテソーラタチ、ドンジェジルバ。だ、てがいんな。だ、と、ソーラティングレキ。ん、だ、ドンガンディネミコレキカラカザンギ。セシジシャンデオンガラ。コレキティ。だ、てん、サガンピギモネチェシャスナ、だ、アラソーセキタ、ヨンバダ、タミ、タギアンシジョンニエキ、チジェニ、ヨンエベオンアミ。タントアマギミマザディネミシジョンタンジェミ、ドンガンゾバンガ。だ、ソーソーラニギアンミマザダンジェン、ディジェジェン。ゾーディタミ、ピアンペバレ。 レシュエミカラカさんトントバが、わてれるし。え、サムシェペツクイナ。だ、ニネギア、ニネミ、ヨゴキ、ジュンガンシバガラ。チェザンタキルサガンズウェディタ、ピネヤ、ニゴンカラディ、ディジェディア。ああ。ヨゴレヤブシトダラ。ダタレタ。で、ニゴンカラピネディジェのゴンダタディ。ヤブチ。レデシャドチェ。ワニレシャドチェ。ワドチェ。ダタレタタ。クニゴ
1: でるわ。やろう。こうやなじゃ、こにちょわるでわどうしやじゃ。だだだだ。なさた、ロジックなの、ちょわさしゅうでてずるけど。だロジックなの、ちょわさしゅうでてちんで、たんぼにべてばいいな。ああ。だてことでれ、ちょらたかちゃばがな。そう、わらこんげりんで。たこんげりんだみ、ぜじゅんくいしんばいばれてめばがな。うん。だみよこしちょとんやばれ。にねやにゅずにこんげりんでよこしゅうんばれ。こちょもて、ちょたかちゃじんで、だるもんもて。
0: 다니엘셉시옹겐가나
1: 자게스바마다
0: 今年那聪明长了吧？好吧了。明年那就看个点状元就，大家那都说说龙巴老姐，谢谢啥都接不住啊。好吧了。今年那就看个点状元就，大家那都说说龙巴老姐，谢谢啥都接不住啊。好吧了。今年那就看个点状元就，大家那都说说龙巴老姐，谢谢啥都接不住啊。好吧了。今年那就看个点状元就，大家那都说说龙巴老姐，谢谢啥都接不住啊。好吧了。今年那就看个点状元就，大家那都说说龙巴老姐，谢谢啥都接不住啊。好吧了。今年那就看个点状元就，大家那都说说龙巴老姐，谢谢啥都接不住啊。好吧了。今年那就看个点状元就，大家那都说说龙巴老姐，谢谢啥都接不住啊。好吧了。今年那就看个点状元就，大家那都说说龙巴老姐，谢谢啥都接不住啊。好吧了。今年那就看个点状元就，大家那都说说龙 tazan tanje lungbegi tabare mi lungbegi mi nyembolu mi ta leshu tang nyembole ge jen jo ta ta mutu gure ya mi tenzo nyam jaki soro ti de tangje lungbe mi nyembolu ko kan basne benju dile lapra sa top jen ta pendu tuye soro wa de ji sam no shu che bi
1: las to che
0: las
1: las las to che atin kiran ge nyanje jende tangne no to je na shubi masse ani kiran ge sonam di Ya to ya zi yumri tashi mune shikiri
0: O o la se toje toje Yes
2: Be hiwi jinzhu dungi Lu dungju dungi Hora zhu seng kubi Dengzhi shi

다다 체지 신지 밀린친 데나 칸길룬친지 추두 제진린친 세초라 시바티시 난춘린친데 닌데 쇼비추츠 듄바니 제바바 동구여바다 닌데 군추 추츠 듄단 시가니 제단 시가라 시아동 지지여비 심바문린친니 뒤토동 안춘린친 신저 가스셔 야주부 남바초 샬로멘티 준시 제바 노브산조 지동위 난키 라무 시빌리긴데 토르르니조

저나바초 비제시라나 망체도 가스팀부터비 준시 제바신 콩거 루즈지 젤라디니 토마르 나투니 루히 망부 서존지진 렘신 산로사바단 주제사바소 강치티니 준린지 휴버지니 나위스스주위 루히 잔추 망부 신제바추 닐랑도 포예 샬랑안 춘양도 콩거동위 루히진인더

다다 체지 센시밀린 첸데는 베중우만 군체롱 체리콩 칸케롱 체지 슈드 레젤린친 세주라시 반드시 산데 셴윤니 셴바불린지라 니데 뒤투 난츠린친 신주 마지비 팅고시주단 쳇쳇 신조린지라 니데 류디 신시용이 제시민

야 소노나 바소소마미 푸모 파가메 에노로키제 아란타자예 에노로디라야 장삼장여 도제 사샤라 야산여 안즘키라 셀레 구베보에 쿠타블라야 노르두 타난송기고지 아란타자예 에노로반데 마시 포몬디 토요야 여롱아사페 에노로디 세레보고로제 사시레 아타타라고보이기토테야 메라마토 펠라토 펠라

아베야나 롭캉다 근데 사캉다 짜람 아야 근데 싱바 조바 체리파 세르범 아 근데 코믹 자와 로크 낭캅 아다 옌 앞에 자기는 잔진 쩐쩐 논쩐 쩐쩐 강통 나서 방아서 응지지미로 와 응지지미 파치와 좀 왔다 지르지미 다들 지르 얘기비 진짜 지르는데 빼나 롭캉 다버는 좀 봐인지나 셔다가 롭 세야 되다 캉 세야 되니 소소 때 아니 러나 소소 그 지르잖아 나기 되지 의미 차지 캉 세들 다 콤바 물어서 뭐 안가로 좀 더 초자 그 콤바 롭 세들은 가서 대다 강야 좀 하지 가서 로종 글롭 들어 다 대니 되냐도 처리는 롭캉 세미 가서라 아 로종 시사지 콤바 그 대니 모두 땡기도 와 아 대니 되는 가서 롬첸 초니 로종 시사지 콤바 되게 밀라 롭캉 세야 다 봐 워낙 로컨스 따기 비기 진생 강래 있어 봐이나 롭세딜 때는 로조시기요 칸세딜 로조시사 그 칸바이 바이서 로컨스 딘 롭 칸세네 레레레텔라 다라 자키시지요 바레 텔라 니치야지요 바레 텔라 진생 키지도 와 딘들 지저지미 사캉세요 비카슬라 사마사시 칸바이 바이자 텔라 사캉스 짜람세딜 멘콘 로사 그 람테 코르 짝 지비그 라이 바이자 텔라 짜람 데닝 가선 나요 비카서 캡제지 그 남캡사죠라 남캡세디르 고 나고노노마 히단 히불라서 마 메지 히부테서 더 쫑니 아니 응아서 마 캡제기도 아들 남캡다 디들 데소 따벌은 쳔 바이 놓고 민 데소 쳔마라 레레레를 텐데 따기 비기 진세 고 찌르르 마 데케 제진도 와 자히 제진도 와 오 진세 데라 텐데 지저 좀 민세겨 데네 베테나 잔진 세디르 응아서 나죽라 나와라 잔진 세겨라 나와라 잔진 세기 비진세 체리 세기 나와티 진 신이 되 체리잖아 아니 나이 원보다 그 자초마데 코근 정도 자도 고아시 바시 잔진 세디는 나라와 사그 주마초마데 정기요리 노르즈 세디를 사기라와 사기 라다 나조다 세응을 성 자라서 버 롬보치 노르탄지데 아니 사기 근 잔데 바에나 사기도 벌 여바라와 디는 노르즈 켄즈 세디를 띵도와 띵나 켄즈 세기 비진세 체리잖아 아니 띵은 뭐나 추 마보지 인전대 바에 추 마보지 고는 차대 바. 얘네 데라디니 얘네 뭐서 띵은 놈 맞춰 봐 가지고 와. 강통세디를 진희로 진희 짓고 깜바스나라 진희 짓 자와대서 아니 추 마루 바에 아니 자와대서 니 코에 쳇대서도 야 님님고 퉁도 왔다 보고 나봐요. 띵은 강통스 띵들 다 내단 데다 보고 미테솔라 미테터 따발하고 아 치르르르 그 톤 걸어 자히 여봐. 지식이 여봐 인자. 니 리스키 비기 미테솔라다. 지드지 미스 야나 사뱅 순도 나기시 바이나 지드지 미스 사가데 가르다라 지드베드스 데인드르다 데다베기 지드텔라 아니 니미라야 지드지 타바요레 타미라야 지드지 타바요레 아 지드지 타비기 니미다 지드지 타비 타미요레 타페나 니미라 지드지 타바데 베야나 세르벤다 세브른 히바기 미데 토마스 간로 타바레즈네 세기 지비기 분바라 토마 타바레 로아 데인드르 세지 분바데 세브 히미 미데 그 토미 다지스 yeba maze sebron hibik dratela tini ani seji pemba ti tomo maiba koni kiri tini sebron hiba ti seji pemba ji nimishi wena seji pemba la sebron hi tagi biki jinsen chari isa bayi na ju seli chiba maze ko todori kyakyum chucho yi tenji nipada tini biki pemba yin bayi sa seri pensin tabari tini ko rererin dekhi jaji yobari tini lobdra tabirin tsui bayi na lojong shisa ka dra yi na lojong shisa ka ra tabi yin bayi sa tala lobdras janglo jangmi loma tabirin tsui bayi na ko loma te kang loma yin bari se na chang ma ko loma yin bari ko ti ne chang mi loma ta ta te ta be yin na ni mi ji zhe ta ta mi la ji zhe ge ta ba yin bari se pe cha ge na ngo chen bo yin ge ji me ji la ngo che se ta ba yin na ko ni mi ma re ta mi re se jin se chi re se ti la ngo che hi bi ge mi te ji to ma ge da sa ge ye te me te ma ro wa ngo che se ngo chen bo de ro wa ngo chen bo ji mi la ngo che shi ta 근데 다단 고 침보 요비 못들라 고치스 다운 뒤슬 때 땀이 차서 말이 못들는 소매는 고치기 받아 땀이 이제 지르는 고 고치 말어 와 고 고치 많이 때 고 고 맞아 말어 와 고 물어 와 물은 고 맞아 봐 까라라서 봐 아니 뭐지 나 생 나서 뭐 왕복 드려 와 대비 뒤슬 고 침보 요비 물은 고치 답이 가슬 때 땀이 레스 원아 콜라 때 때터 따기 비 진세 여러 가서는 여리스 뭐 그런 고치 뭐 그런 데 응고인 바 맞지 뭐 그런 데 저런 거 첨부인 받더니 이 말이 뭐 뒤 응고 때 첨부 여비 진세 때라더니 그 응고지에서 다 말이 뭐 대이 응고 때 첨부 여비 진세 지금 응고지에서 다 말이 어디는 그때라 진세 지게 진도와 뒤는 그저 땀이인 바 강실에 지저시 되네 양 앞에 차이가 나가 좀 하사다 찬도 그 뭐라 아닌 가린 가린 그거 따 대위 체들 그 태가 그 미문 매니 하사 얘나 찬도 세는 텐데 미 따봤던데 요리 nga so nga ma flodran ro vikasala tene mambu andok sa ja tene flodran ro vikasala

0: 아니 그다음 바이선 배종 하자는 마음 바이선 아니 대가 될 하자 하자 좀 길 때는 배그러 다 대다 벌은 좀 아니지나 콜 하자 말이 못 고 멀어와 고 찬도야 말이 찬도스 사자리 이제 고 멀어와 뒤도 땀이 하자다 찬도 희바다 멀어 답이까지 땀이 원아 대다 답을 진짜 희지 여가는 여리스 땡 땡비 고니 진짜 희지 대다 벌은 못이 고 니사 그 열다 벌 하자 하자인 바 얘는 대다 벌은 못이 니사 그 열대 찬도 이미 진짜 되나 되니 되나 하자대 찬도스에다 대답을 해놓은 대주권이 답. 전에 주지 미든 리벌을 답하면 귀조의 채들을 리. 전에 탭라서 바게한 트피카스라. 대라 아니 귀탭스라. 아니 리 답하라 귀탑스라. 유 답하라 짬바다스라. 대소대 주민 리벌 답하. 양 리벌 미든 지라 답하면 조그 주비가 발해라. 아니 발해 맞은 태가 조색인 도와. 대응마대 절이나 발해 때 조드지 리브시. 왜냐 리브 때라 주. 조득 미다네 조조스 조사 조사 생도 아니 짬바가 집이 그 빠라 알로라 태가데 짬바 생도 뭐 대소 답이 치는나 집이 그 미데 절 답 된지 되네 양면은 라 진지 건 답에 빼자는 뭐 뽀 된들라 딱스만 하기 뭐 다르마 빠맹게 대소로 와다 뭐 휴침보 용게 대소로 야게 답 아니 뭐 잠보 짬바 잠보 대소로 사다 뭐 녀바 된들라 쳇다 아 뭐 주보 대보 용게 대소로 쳇다 근데 대소 답이나 고 나와 진지 수리 비군도 담이시 아니야 차기 진지 미데 차기를 답아 되는 요 배제는 귀지 내지 메가 친구 뒤서 귀지 내지 뒤 맞네 귀지 뒤 있어 근데 와 그 자가 공바지 창로 뒤서 차지 때 그 자가 공바지 차기 지리 돼 그냥 가서 그 자가 차지 있어 근데 와 대답을 지리 지리 아니 아 차기 진지 미데 차기를 답아 다 라스 봐 된데 그리스 좀 만 보여 대소 때 담이 근원이 다 담이 지르 대인데 다 드리 디세 조왕기 가스베피 난데데 찬다나니 야지 아니 지르네 좀 바이겐데 다 미다 치크 쳬버 아 드니 미다 치닝 멋노 라서바 디세 조고니 이니 좀 바이겐데 소지 지만 리케요 아 디니르 다 드링 런딘 디도 노나 자이 찬이 아니 미라 드니 니미다 타미니 바나 타미 아 드니 미난 도스 조고니 아니 뇌제다 지르니 바 데소테 베제다 자니 아니 맞아 따데지 히바레 디니르 다 드링 솔직히 난데 단전이 가서 산기 시작이 지거든요. 좋아. 강요 세바이나. 아, 드니 땀이라. 가서 드니 땀이 되자다 지진이여 봐라. 땀이란 되자다 지진이여 봐라. 게임에서 땀이 되자다 지진이지 쳇바다 간데야스. 베지게 통이. 사기조지. 땀이 되자다 지지게 쳇바게. 간데기야스. 아, 대지시. 드니 님바. 드니 님바도 강래서 세바이나. 드니 님이 여라. 양 님이 되라. 아, 님이 되자리요. 아, 님이 지저요. 되는 님이 되자다 지저니 양 치바다 간지요스. 더 좋아 님바이. 좋았으마다 강이 있으디라. 드니 땀이다 지저니 히비가지라 지드스. 라가다 라제다 잔르고 제세기 지스. 가라다 타키지 접이드스. 지드스 야나 지드스 기비 진세 카르. 지셔도 진세 히에디 요비기 민데서로 지드스 바리스. 되는로 좋아. 아, 다 늦으니. 늦은 걸로 참았더니 세기지 나로. 네, 근데 지만은 가서 그냥 자요. 다시 들래.
1: 린진디 종지다. 희희 다니엔 장소 핀초당. 지소 다주이 조남처 다야모.

0: 워코니 칸키란데 로인 신카노 무이 드린 제도레스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튼지 고쇼
2: 아 니 고마티 고데 쳔이나
1: 워향이 데 모기 도조 사슈 가사카게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도로셰케올레티케 파파르타 룰라 잘라 랄라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도 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두 레센토 오마야모 요스케 데 안초 이그르니 난다 조타그르니 수준 그르니 돈솔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상게히
3: 오레레레 롱진 카바송야레 진가 마히 초드드노 무기송 그냥 비 예히 돈나치닌가
1: 오레 다냐보티 렌야
0: 레레레

0: Chuba number two, Xiangji Dujun Nola, Simbabo Linjela, Silonin Dun Chuji Lu, Jisar Dujinda, Bergelo Sara Jotosu, Jaji Mansu, Jia Gasu Chimbu Tubi, Gudri Tanlan, Tontu Cholun Linzin, Sibanda, Jaji Siyu, Gudri Tanlan, the Jaji Ninkin Chubu Linjela, Sidi Babaja, Jonan Shayzin Tubi, Jiwa Yu.
1: Pala
2: 你家做了些摩托单子做的，顶住来做全部是拉多，铁军在你空给摩托脚步单子做的，卡把男的天天开车车，不走的啦，啷个得不开车不走的？云州鸡巴啦，阿姐，俺的鸡巴鸡，耶，俺中国有多，俺多叫老松哥，拉下，拉下，拉下，俺来松哥。车上爱的呀，家姐摩托东给你开了我那么几，阿姐插须子，阿姐的，脚步打直播开过马的，爹家俺拿了两那大个的，俺当不给拿了古的有的，就这样。
1: 就街上来给摩托单车被拉给马拉空的摩托车是越南下，文江空气一切落松荡漾，一切马乱闯，哈路空无土的去年，不然给摩托的一切当间干了的撞那下。
2: 我跟你拉萨拍的，你这熊那么小动突击，忍住还想打得不下雨。可是前两阵，落个拍子我还是有的呢，落个前面我东西全部打个，他三年头呢，落个拍子，落个前面我我拉死让我把他个黑土脚子，我个手吧，他家个怎么做不牛样样的？
1: 什么天气？ 대고 친진토 댐쇼 페로 세게 하자 마 라티니 윤치다 거보 뭐 시망률라 다야라 하자 김제 큰일라 마데바 댐쇼 펜베 제부 허리와 조원게라 마진 개정라 담투 중화다 마진 아자 점마라 신수 개정라 담투 중화 신수와 조 누불라 매주 개정 제라 담투 낭 타바도 안주 겐투데라 나신기 폴로 개정라 담투 낭도
2: 제제소 대가 제소 도도 부의 이수 정교를 다수 첨부치기도 네 안주 겐소도 라자 뒤저 콤바 여린신도 부의 이수 장는 것도가
1: 제제
2: 나카상 코랑게 나라도디 코랑게 티베 부의 이수 잠자 첨부시 차감거대 자샤도가
1: 낭데 같이도에
2: 격진 근중 땅미초
1: 그랬어르베 도마헨게 예차라 신바유마 조 도지라라 미만쇼고 치니슈 저주니바디 체라메바 도달라 지주 낭샤 라나메베 주산테야 난주 대규다 롭조 예수 이란체 수주 인겐도라라
2: 알로로
1: 그랑게 시지 데베 레크트 나뉴베
2: 아치 땅에 뎁치라 응이 먹고딘데 데뉴메 이네 따와레레라 밀라테베 응이디게 냠보 돔나 데제 치숨주드 시베달라
1: 응원에 시지 데베 레그라라
2: 라살라자 도제나 도제나
1: 하차네 그랑게 따와치리아 응이 먹고딘데 수제는 거요바
2: 네 아제
1: 헤이체 응원에 난난디 야고 시부르다
2: 라살라세
1: 나다 차르샤
2: 난조 레군게 마탄초 테시라지 다와치 딱다 짜제에게 메디 라베나 반제 골라 쇼샤 다와치 침바다가 골라 짜강지 마제바 본디나 짜쇼쇼제샤 진제조 딩게 지도 포조다 뒤제 자제 신로 만조기 소아당 삼로 준도 하장 침치예 자다 드린데 양조 꾸저시 딘제 슈예베 캐랑조 니에보는 지 딩게레 영니 콘스르베스나 현재네
3: 티바나다 디나 군바 나 델레데예
2: 그럼 되게 나 차스
3: 나스텐 나 사드바딘
2: 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
3: 아버지 쉬고 있는 게
1: 다 뒤뚱아 따르네
3: 뚱아 봐고 응 꼭 배 소라라지 마도 꼭 봐서 시험 해봐야
1: 돼 하하 이거 이거 하지만 저 도착라
2: 너
1: 대리기랑 언니기 리젠나 쉬우난체 샘나리아 까부 쉬우 처음에 들어
2: 세상 까부라
1: 어래
2: 까부 정수 아아
3: 까부 정 세과 제쇼
1: 저 도착라
2: 너
1: 고대리아 이마 계란 파고 쓰는 거 쓰기도 대샤 파고를 왜
3: 대샤 미바 파고가서 나 간수고노
1: 고모소 고모소 고모소 니에스나 대샤 파고 쓰는 거 유배 쉬우
3: 알레 메메메 대샤 나 버주 쓰고
2: 알레 다시 나 계란 로바 도시 말해봐 아니
3: 근데 나 미돈 난 다그라비 기대 로바 도지 로바 도지 만수 용되나
2: 공부 쳐 만수 공부 만수라
3: 버주 도 신다 바디
2: 용아 용아 용아 저 도착라
3: 너
2: 다시는 키랑게 버주 소고베 김제 가르벨
3: 알레 다 뒤도스 보고 다 뒤샤 종기낭 미도스 소고베 뒤당갈 또나 십능이가 제자 니 버주기 워무스도스다 마스도스 또나 즉갑대 아프지능기
2: 제제제제제 다시나 키랑게 워마 멍뉴다 삐제르데 그제
3: 니 엄마 보고 니 버주기 워마 다 키나닌게 깨치고로 야브라지 쉬어고 도무노라
2: 지지 키라네
1: 저 도착라
2: 너
1: 다시는 키랑게 버주기 워마 다 말이야 총다 여러분
3: 알레 유발 유발 루스 바고 로바 따쟁기 버주기 워마 로바 도지 천유 공스네스
2: 원네
1: 중국
3: 다 딩상 안주 심부이네 의빈네네 줘봐 원로 삼부유분네 줘봐
2: 제제제제 다시는 줘
3: 라
2: 천안주 공스에 나라 버주 내가 진일 그제 여러분
3: 라 다 버주가 렉지 투바니다 버주 수행기 레슈 미나사
2: 오레 레슈 미나 가세요 여러분
3: 다 레슈 미나 차샤니 큰 돈배 좀이 손줄하지 유바
2: 러세
3: 다 이내 키나닌게 뻐게 고르 야그라지 쉬어 고르 도움 무노라 키나닌 뻐게다 니 밥에 겨갤레 두가다
1: 스모한테 푸난츠 통즈 투미 망보시 소수 난게 군자네 레슈 투제 용보 판뇨 춤바티니 니피 의조르기 차도 야부시게 되샤
2: 따라래 다시는 저라 키랑게 니디 두게 안조 신조 망조가 초벌행게라 까메지 손로나
3: 로 다 딩상 안조 심부이니 총부 남도 껴봐 텀시 구박어
2: 제제제제
3: 미가 지기상에 딜랜드 지도메
2: 제제제제
3: 비차샤니 모트스데 아르 뉴보 야구도산제 아 미강괴뉴 아 슈데 랭마랍제 미고스데 아르스 차두
2: 제세
3: 시스지 대관제 카데 아르 조조야기 아 시데 아르사
1: 네 잡았어
2: 용아 다시는 지난 게 닌디 두게 총제나 슈베 초벌 행제라 까메지 순한다
3: 라라라

0: 삼산 줘봐
1: 그러네 제가 잘 그래 도잖아 다들이 가서 렌즈는 또 저도 잘 패지 제가 저게 제지 당내 나봐 님 타바네 도잖아 쇼예 도잖아 아니 나도 제 제용 도잖아
0: 야 다산노 어 아지 난 내래래 자 팔로 시시제 저도 님 손지 先 다바디니
2: 라 아지 난 저 대야 교주 된게 요다
1: 젠
2: 아지
0: 안 도스나시 키나 님은 로테
1: 라
0: 어 년도로 콘스타냠도 진지멘지 투스데
1: 아지 뭔 얘기 말해
2: 용말이 아지
0: 땡아 쌤나
2: 给忙的不就困难做事业去我那用吧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
3: 主文能把做，大大姐姐，星期六凌晨的呢，陪着妈妈逛街，龙车来过，看街龙车去，出租街大大右边，小队这在凌晨，三级桌上七八点热。我最凌晨的呢，我最近认得了这小编，出租短板的七八八的，认得工作出租短板些个呢，接单些个不是，下东西就要变。三八八凌晨呢，最多多我最凌晨认得了个小，主文能把三八八呢，我最凌晨就苏庆大不应变，三八八的周围凌晨呢。 能去没别碰不黑当中，可是新竹林姐姐，我最年轻姐，你说的天啦，三七的端规熊呢？我最年轻姐，这都开班长呢，李国吉哥姐，周吉姐哥，俺俺端，李国吉哥姐，周吉姐哥，俺俺端姐妹，天个人这话写出来，我最年轻姐，姐姐新竹林姐姐。